0: 빛이 도홍의 날 헛지다비 마디니치 허일허구들 고롭다고 안도문들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마마 화열 홍나마 된화대미지 뚜룩대동봉봉마쇼 고럽다화도돌아대성가나르다나마 된화탈순슈 고홍화힘에쓸다치 나갔다나마 뚜룩혼겸어조르대성다 된화여다지 화열 홍나마고들 화열 홍나마 고홍나화진 타우홍베야 된화나올다지 타우홍베날 허지다비
1: 딘베사노고 호르테기 윗다 아플라쇼비 나이츠고 긴데 오나지 내는데 탁다 나타온다 딘베 아플라쇼비 나이츠고 긴데 시마고

자자 부르네 세타님의 동마쇼 헌나리흐지나리다치 부르네 세타 헌나리 헌군다 오이오이나 딤베디우쇼 딤베니 바디오치 두루대기흐지나리다치 아르데 세다 딤베 돌아가 쇠 두루데기 니 시비치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